0: 아까 가미
1: 아까 가미
0: 아까 미샤
1: 아까
0: 뭐 이크라
1: 아까
0: 아까 루푸칸
1: 루푸칸
0: 우로 지나가
1: 우로 지나가
0: 여사 하 가미
1: 하 가미
0: 지타 지타 테스봇
1: 지타 테스봇
0: 보다사 칸
1: 보다사 칸
0: 아따 비시 비시
1: 비시 비시
0: yang berikut
1: yang berikut
0: kepercayaan kepada Tuhan kesetiaan kepada raja dan negara.